이렇듯이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담아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딸을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 집으로 이별차 나가시는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편으로 나가면서 울음불이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할 일을 생각하니

교육을 헐고 신이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걷는 줄을 모르고 춘향 문전을 당도허니 그때요 향단이 요염섬섬 화계상에 봉선하에 물을 주다 돌연짐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마친 도련님 드릴라고 밤참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성격치고 나오면서 허허 우리 사이오시네 남도 사이바 일이 어여쁜가 밤마다 보건만은 낮에 못 보아 하니 열세 아짜제가 형제 분만 되면 대리사이 내가 꼭 정하지 한 분대

차는 춘향물을 부여잡고 해안끄라. 해안끄라. 네가 미리 소학을 찌르는 일로 내가 미쳐 버릇을 묻어 였다. 소모르는 말을 말아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